우리 음악 속에서 팔도를 유람하는 그런 노래를 듣는 것도 좋은 일이 될 텐데요. 오늘의 산책길,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을 위한 음악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입니다. 김영재의 검고병창입니다.

명인 명창 풍류량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 철릭 안장 말을 태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세도 있고 화렵도 있어 아르마리 멋도 있고 간드러진 풍류남아 수백 명 모두 모아 각기 찬합 행찬 장만하여 팔도 강산 구경가세. 듣기만 해도 풍성한데요. 가만히 누워서도 이렇게 명인 명

영창 풍류량들이 맛있는 음식 장만해서 팔도강산 구경가는 풍경 만나보셨습니다. 단가 팔도 유람가를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김영재의 검고병창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영재의 명인은 이 곡을 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에 스승 신쾌동에게 배우셨다고 합니다. 요즘 계절이 워낙 좋아서 주말에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좀 서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 팔도 유람가 속 주인공처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행 다닐 형편 안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바로 이 곡 감상이 제격이 아닐까 해서 오늘 시원하게 선곡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명인 명창 풍류량들이 여행을 떠났는데요. 말 그대로 전국 팔도 여행이었죠.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의 동진수를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자문산의 대동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의 옹진수를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의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의 임진강 등을 구경했다 하는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갈 수 없는 대동강, 옹진수, 금강산 등도 있었지만 이런 곳도 언젠가는 갈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겠죠. 오늘 나들이를 떠나지 못한 분들 와유강산하는 기분을 이 곡 검고병창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검은고 해금 연주자 겸 작곡가 김영재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겸 해금 거문고 연주자 김영재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해금협주곡 공수바지, 합주곡 2번 풍어,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해금독주곡 견명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 작곡의 해금협주곡 공수바지입니다. 공수바지란 말은 굿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무당으로부터 망자의 넋이 전하는 말을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당이 굿을 주관한 사람이나 그 외에 굿에 참석한 사람에게 공수를 주면 그것을 받는 것을 공수바지라고 합니다. 무당이 망자의 말을 듣고 대신 전해주는 것이라서 공수바지는 굿의 절차에서 보면 절정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절차에서 무당은 엑스타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절차라서 이 작품에서도 굿판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신명을 해금과 관현악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곡의 주선율은 모두 한강 주변의 굿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가락이 적자

적절하게 넘나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무속음악 장단에 맞는 선율 진행이 이루어지고요. 이 선율들의 화려한 국악 관현악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악기의 비중을 높여서 무속음악 특유의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무속음악에서 자주 쓰이는 요령이 색채감을 더해줍니다. 장단은 굿거리 새마치 자진 모리의 짜임새를 취했고요. 이 위에 가락과 화성이 얹혀져서 펼쳐집니다. 관현악법이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화려하고 흥겨운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듣겠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원일이 지휘하는 전통예술원 한누리예술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지 작곡의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원일이 지휘하는 전통예술원 한누리예술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1989년에 작곡됐는데요. 제3회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정규연주회 때에 초연된 바 있습니다. 초연 때에는 작곡자 김영재의 해금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은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입니다. 풍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어업의 풍년이라 할 수 있는 말과 비교가 되겠죠. 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다에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어부들의 삶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원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곡자는 바다와 관련된 음악을 쓴 거고요. 바다 하면 바다가 삶의 현장인 어부가 먼저 떠오르고 바닷가에서 어망을 고르며 작업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음악을 썼다고 합니다. 풍어의 풍성함을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곡자는 꽹과리, 북, 장구와 같은 타악기의 비중과 역할을 중요하게 선택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뱃노래와 같은 분위기의 선율도 더했습니다. 이 어망을 고르는 어부의 마음은 이내 만선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어질 텐데요. 곡 전체를 통해 풍성한 음향, 흥겨운 분위기, 역동적인 표현이 그와 같은 희망을 노래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전체에는 악장 구분 없이 단악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악기로는 꽹과리, 장구, 북, 징, 발화와 같은 악기를 썼고요. 피리대금, 당적, 해금, 가야금, 검은고, 아쟁 등의 악기 편성이고요. 장단도 자진타령, 동살풀이, 자진몰이 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 듣겠습니다. 배양현이 지휘하는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명과 흥이 넘치는 분위기였는데요. 만선을 이룬 기쁨을 노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음악이었습니다.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 들으셨는데요. 배양현이 지휘하는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위촉됐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김영재 작곡의 17현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자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황토길을 다니면서 이런 황토길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펼쳐질까 상상하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황토길을 보면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푸근하고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길이라 했는데요. 작곡자만의 그 느낌이 해금과 가야금의 대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느린 중무리 장단의 서정적인 분위기로 곡이 시작되는데요. 이 장단은 이내 빨라져서 마치 빠른 춤곡과도 같은 단무리 장단으로 펼쳐지다가 세마치 장단의 자유롭고 편안한 선율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차분하게 중무리 장단으로 곡을 여미게 됩니다. 주요 선율은 해금을 통해 펼쳐지고요. 가야금은 주요 선율을 따르기도 하고 분산 화음으로 화성감을 더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5악장 구성인데요. 제1악장은 느린 중모리, 제2악장 단모리, 제3악장 세마치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악장 중간에는 17연 가야금의 솔로가 무장단으로 연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제4악장은 해금 솔로로 시작이 되고요. 5악장은 느린 중모리로 마무리됩니다. 해금과 가야금의 멋스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음악, 김영재 작곡의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듣겠습니다. 성애순의 가야금, 변종혁의 해금, 김동현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들으셨는데요. 성혜순의 가야금, 변종혁의 해금, 김동현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7연 가야금은 가야금 연주자 황병주가 고안해서 만든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야금 연주자 황병주의 호를 따서 일파금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에 작곡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 작곡의 견명곡입니다. 개견자와 울명자를 써서 견명곡이라 했는데요. 작곡자 김영재가 동물을 소재로 작곡한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활과 개방현을 사용해서 어린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을 담고자 한 일종의 묘사음악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어린 강아지가 캉캉 짖기도 하는 귀여운 모습, 때론 해학적인 모습과 그 소리를 다양하게 담고자 해서 해금의 여러 주법을 응용했는데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위해서 장단 또한 단몰이, 자진몰이, 또 카덴자도 포함시켜놨고요. 단몰이, 느린 타령 등 주로 빠른 속도의 장단들로 구성했고요. 보다 재미있고 익살맞게 연주됐으면 좋겠다 하는 작곡자의 요구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연주자들 또한 이 곡을 만나면 바로 그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보다 재미있고 익살맞게 연주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장구 반주의 경우에도 음정을 높게 맞추고 있고요. 장구채도 보다 밝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얇게 깎은 것을 사용해서 해금술의 밝은 소리와 잘 어울리도록 반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작곡 해금 독주곡 견명곡 듣겠습니다. 한갑수의 해금, 김영재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해금 독주곡 견명곡 들으셨는데요. 한갑수의 해금 김영재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작곡자 김영재가 닭을 소재로 해서 만든 개명곡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동물을 소재로 작곡된 시리즈 음악의 하나였습니다. 곡을 들으면서 강아지의 앙증맞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작곡자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작곡자 김영재, 이분은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시기도 하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해금 교수로 정년을 하셨는데요. 지영희에게 해금을, 또 신쾌동에게 검은고를 배워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작곡을 전공하기도 해서 작곡가로서도 두루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오늘 김영재 작곡의 음악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합주곡 2번 풍어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해금 독주곡 견명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이런 곳들이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골랐습니다. 지영희는 스승 지용구에 의해 완성된 해금산조와 김덕진의 해금신화유가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해금산조의 골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해금산조가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산조에는 특별히 경기 신화유가락이 많이 녹아들어 있고요. 청과 조의 변화가 다양해서 역동적입니다. 장단 구성도 여타 산조와는 달리 중중머리와 자진머리 사이에 굳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굳거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는데요. 김준희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긴 시나위 합주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대금, 박대성의 아쟁, 김무기의 거문고, 김청만의 장구, 신문범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즉흥성입니다. 연주자들이 자신이 가진 예술성을 즉흥적인 감흥으로 일정한 조와 장단을 정해놓고 자신의 음악을 다른 음악과 타협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음악이 바로 시나위입니다. 시나위의 가장 좋은 연주 상태가 되려면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조화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즉흥성과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나위인데요. 오늘 연주한 이 연주자들 간의 조화 또한 상당히 풍성한 그런 화합을 이루는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 시나위 합주는 사실은 요즘에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예술성과 그런 즉흥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나위 들으면서 조화라는 화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예술성과 그런 즉흥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나위 들으면서 조화라는 화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닌 여럿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갈 때 각자가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 자신만의 선율을 주장하거나 어느 한둘이 편당하거나 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고르게 제대로 감당하면서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협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조화가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화합을 이룬다 하는 생각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해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자기 세계는 이동성이 있다. 밖으로 더 확장하려 하고 안으로 더 깊어진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안팎으로 움직인다. 움직이면은 방향이 있게 마련이고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다. 문요한의 관계.

공간도 있고 또 잠깐 스쳐가는 공간도 있죠. 신기한 건 같은 공간에 여러 번 오가더라도 어떤 기억은 금세 사라지고 또 어떤 기억은 유난히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공간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간 교육 공간을 설계해온 현장 전문가의 공간 이야기,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7003 쓰시는 빈사님, 오늘 화학의 차밭에서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벌써 그 차 작업하시러 화계에 계시는군요. 또 뒷자리 7249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니까 혹시 방송 놓치셨다 하면 다시 듣기 하셔도 돼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또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추다해 차지세 니나니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25년간 교육 공간을 설계해온 현장 전문가의 공간 이야기,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지호라고 합니다.
0: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25년간 100여 곳의 교육 공간을 디자인한 전문가이십니다. 뭐 네.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저는 네 이제는 26년 차가 됐네요. 네. 그래서 26년 차 실내 건축가이고 그중에서도 교육 공간을 전문으로 일해왔습니다.
0: 네모나고 교실 크기도 똑같고 창문 높이도 똑같고
1: 그래야만 하는 줄 아셨죠?
0: 네. 그래야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숨어 있고 또 거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네. 무지를 깨우쳐주는 책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하셨는데 대학원에서 실내 설계를 공부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그 교육 공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바꾸신 건가요?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네.
1: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전공자들은 보통 대기업의 그 디자인 협력 업체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면 좀 더 일이 많아지는 좀 더 상위 브랜드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든 거예요. 이제 계속 상위 브랜드를 쫓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갑을 관계에 많이 이제 지쳐 있었죠. 그리고 네. 제가 굉장히 원했던 글로벌 브랜드의 그 협력업체가 굉장히 어렵게 됐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고 아 여기는 그 갑을관계가 더 심하구나. 그래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업체, 전문가가 되는 걸 목표를 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돌아봤을 때 주변 환경의 뭐 여러 가지 상업공간이나 주거공간들 중에서 유독 이 아이들 공간이 제가 어렸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스토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연령으로 해서 출산부터 시작되는 뭐 병원,
0: 네. 그러니까
1: 산부인과죠.
0: 네.
1: 산부인과, 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공간 뭐 이렇게였어요.
0: 네.
1: 그 연령대로는 그러니까 XY 축으로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을 그럼 이제 탄생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의 그런 프로세스를 다 다루는 목적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병원이 많았어요. 어린이 병원이 소아과 뭐 어린이 치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하면서 사실은 거의 10년 전부터 병원이 이제 의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선호하지 네. 않는 그런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 10몇 년 전부터 남는 건 어린이들의 교육 공간밖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질 않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교육 공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학교 공간이 사실 그냥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한 게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 아주 오래전 생각해보면 여자 선생님들의 화장실은 딱 한 개, 그것도 뭐 몇 층에 한 개 있고
1: 네, 네, 네.
0: 뭐 이렇다 해도 여자 선생님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1: 네, 네.
0: 학생들에게도 불편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학교 가시면 어떤 걸 좀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제일 먼저?
1: 제가 그래도 그 성인들 중에서는 학교를 좀 많이 가본

0: 사람이겠죠.
1: 네.
0: 근데 대부분 다 똑같아서
1: 네.
0: 사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 좀 다른 게 뭐가 있나를 찾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워낙에 그 식상한 구조들 안 봐도 그냥 뻔히 아는 그런 네.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다른 학교들

0: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아이들의 휴식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이라도 적용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나머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라는 표현처럼 거의 아직도 예, 저희 어렸을 때랑 그 동일합니다.
1: 그러네요. 그런 획일적인 공간이 결국 아이들의 창의력을 막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게
1: 네.
0: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는 사례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평가 지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암기나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의 성적은 좋지만
1: 네.
0: 여러 가지 창의력에 관련된 지표들 떨어져 있고 또 행복도를 측정

0: 이게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어른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게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고 인생에서 제일 긴 시간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학교를 뭐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집으로 바로 가는 아이들보다 요즘에는 이제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면 교육 공간을 다 마치고 저녁 7시나 9시 뭐 이렇게 귀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녁 먹고 좀 씻고 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게 집이고. 근데
1: 네.
0: 우리의 이 어른들의 인식 속에는 그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 교실에 그 교실은 9m, 7.5m, 복도폭 2.7m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무조건 12년을 거기서 그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왜 그렇게 생겼고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요즘 같은
1: 그렇죠.
0: 시대에.
1: 네.
0: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는 아닙니다. 좀 과장된 거고 사실은
1: 무슨 말씀인지
0: 예,
1: 알겠어요.
0: 지자체나 뭐
1: 네.
0: 이런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너무 중요한 부분임을 저는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이 일을 하는 직장, 사무실, 사무공간들도 30년 전, 4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1: 달라졌죠.
0: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좌석 배치 같은 경우들도 뭐 옛날에는 직급이 높은 뭐 부장님이나 뭐이 정도. 그러니까 자기 방이 있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맨 뒤에 앉고 다 일렬로 서서 앉아서 앞에 사원들을 관리. 좋게 말하면 관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통제와
1: 지켜본다.
0: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상사가 없으면 좀 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고.
1: 네.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능동적인 것보다 굉장히 수동적인 이 업무의 태도가 되는데 그런
1: 그렇죠.
0: 것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1: 네.
0: 그런데 학교를 보시면 3, 40년, 4, 50년 전하고 그대로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다만 요새 조금 이제 최근 한몇년 전부터 이제 교수법,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과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른들이 일하는 하루의 근무 시간 7시간, 8시간에 비해서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의 형태가 모두 똑같다. 그리고 일방향의 어떤 정보 전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바꾸든 뭐 어찌됐건 우리 성인들, 부모들, 선생님들, 어른들은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1: 그렇죠.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번 책이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부터 감각이 살아있는 공간,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까지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해외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셨는데, 해외에 가셨을 때좀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요?
0: 이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좀
1: 네.
0: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교육이나 공부에 관련돼 갖고 북유럽 얘기를 많이
1: 많이
0: 들어보셨을
1: 하죠. 네.
0: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왜 그들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북유럽을 이렇게 상위에다 두는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외로 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북유럽 국가들,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오래됐으나 그들도 역시 그 주변의 프랑스와 독일 등의 어떤 그 권력,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날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육성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생겨진 형태가 그런 학교의 형태를 갖게 된 거죠. 사실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1: 힘을 기르기 위해서,
0: 그렇죠.
1: 네.
0: 명령을 잘 복종하고 그 당시 아주 예전의 얘기니까 18세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명령

그렇게 육성을 했었고, 그게 이제 이후에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는 1960년대 정도, 50년대 후반, 60년대부터 좀더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맨 상위법으로 올려놓습니다. 다른 정책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을 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랑. 우리는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어느 지역이,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대단지, 신도시가 형성되면 몇 세

0: 본인들이 필요한 학교의 규모와 형태와 아젠다를 다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지자체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예산을 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제도까지 가게 돼요.
1: 네,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학부모의 입김, 뭐 입시율이 얼마나 좋은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녹음의 동요소도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다 다녀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다른 거죠. 다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1: 네네.
0: 그 다양성에 의해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창의력, 가치관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인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굉장히 참여적이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들이 좀 불만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1: 학교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짓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교육 공간을 얘기하다
1: 네.
0: 보면
1: 네.
0: 또 결론적으로는 입시제도까지 가게 돼요.
1: 네,
0: 얘기가.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학부모의 입김, 뭐 입시율이 얼마나 좋은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교육이 된다. 배움의 공간을 잘 꾸미는 일은 장식적 효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과 체험의 지혜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학교 건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 공간이 무언의 교사라는 점이다. 아이들은 교과서와 선생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접하는 학교 공간의 디자인, 색채, 빛, 동선, 소리 등 모든 건축적 요소로부터 배우고 감성과 사고방식을 형성해 나간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학교는 외관상 아름다운 학교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공공의 가치,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인성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다. 이와 함께 좋은 학교 디자인은 공간의 문화적 정체성과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용자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돕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1: 이거 들으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

0: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런 의지력을 해결해 줄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에너지를 어떻게 줄 수
0: 맞습니다.
1: 있을까 이런 거죠. 책에서 빛, 공기, 소리 이런 감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
1: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론으로 또는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0: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1: 네.
0: 보시면
1: 그냥 전그 생각만 나요. 칠판이 녹색인 이유는 그게 집중력이 좋기
0: 네. 아니 근거는
1: 때문이다.
0: 있습니다. 녹색에 흰색 별로
1: 네. 네.
0: 쓰는 것이 그 시각적으로 오랜 시각에 있어서
1: 피로도도
0: 피로도가 좀
1: 덜하고.
0: 덜하다. 다만 일단 공기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1: 네.
0: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희는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72명.
1: 저 78명까지 돼 있었어요.
0: 그래서 뭐한 18반, 19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단체로 따지면 수천 명이잖아요,
1: 네.
0: 그게. 근데 이제 그 똑같이 생긴 교실에 아이들이 꽉차 있는 상태인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항상 졸렸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1: 공기가
0: 수면
1: 부족해요.
0: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할 거는 많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공기의 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유독 우리나라의 지수가 좀 높다. 그러니까 공기라는 것은 결국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로 판단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단순한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한 공간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한 시간이 있고 두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1: 네.
0: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뭐 400ppm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할수 있는 실내 공간에

하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달린다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강돈묵의 고구마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이 글 속의 고구마는 단순히 우리가 즐겨 먹는 작물이 아니네요. 제 집을 떠나서 남의 집살이 하면서 묵묵히 제 몫의 삶을 일궈내는 머슴의 얼굴이자 어쩌면 각박한 타향살이 속에서도 오늘이라는 땅에 희망의 순을 꽂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하죠. 특히 슬퍼할 겨를 없이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구절이 가슴에 깊이 남는데요.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외롭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고구마는 그리움을 억척스러운 생명력으로 바꿔가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뭔가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찡해지죠? 어두컴컴한 골방에서도 기어이 새순을 밀어올린 고구마의 성

아빠가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찡해지죠. 어두컴컴한 골방에서도 기어이 새순을 밀어올린 고구마의 성실함처럼 우리도 묵묵히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외로움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잊는 게 상책이라는 글귀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성실함이 고달픔을 덮어주는 잎사귀가 되어주길 응원할게요. 강돈묵의 고구마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곽수은 작곡의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

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흥타령 감상해 보시죠. 김미성의 가야금 병창, 한림의 아쟁, 고정훈의 장구 연주예요.

하시는 결심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오늘부터 달걀 노른자는 안 먹겠어. 참 새우도 안 좋다니까 끊어야지. 이런 결심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중에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건 20%뿐이라고 하네요. 나머지 80%는 우리 몸의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낸대요. 밖에서 들어오는

속에 하나가 되는 신명으로 깊이 각인돼 있죠. 오늘 들으실 곡은 4대 18연 가야금이 서로를 매기고 받으며 옹혜야의 골격은 지키되 리듬의 변주를 통해 생동감을 불어넣어

아라리 큐빅 하나 듣고 오셨는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였어요. 아리랑이라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우리 귀에 닿기까지 그 다채로운 음색의 변화가 오묘하게 다가오는 것 같죠. 오늘 한 장의 음반, 첫 시간을 마무리할 곡은 익은 소리를 내는 양금의 존재입니다. 양금이 또 매력이잖아요. 독주 가야금의 화려한 기교와 양금의 투명한 울림이 합주 가야금들과 어우러지면서 전통과 현대가 부드럽게 녹아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몰아치다가도 어느 순간 여백의 미를 살린 한 폭의 동양화처럼 고요한 질서를 찾아가는 현의 울림. 그 속에서 해와 달이 차오르는 장엄한 생명

오늘은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함께 해봤습니다. 신명나는 금을 위한 일승월항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였어요. 오늘은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함께 해봤습니다. 신명나는 옹해야의 리듬부터 아리랑의 해체 그리고 해와 달이 차오르던 일승월항의

0: 괜찮다는데 괜히 깊이 잠들어서 밤잠을 설칠까 봐 낮잠은 꼭 참고 있어요 하는 그 마음 저도 그 잠깐의 쉼이 남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아주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어줄 겁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이니까요. 부담도 덜하잖아요.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1: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 나홍진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학교는 다 급식이지만요. 예전에 다 도시락 싸서 다녔죠. 요즘은 직장인들도 점심 식비 아끼려고 도시락 싸기도 하던데요. 도시락 얼른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 빨리 왔으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도시락에서 어떤 반찬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저는요. 감자볶음, 감자채라고도 하죠. 그 반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햄이다, 오뎅볶음이다 그러는데 저는 감자볶음이 또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아닌 제가 도시락을 싸서 다닐 때는 저는 볶음밥 주로 많이 싸서 다녔거든요. 근데 야채 이렇게 팍팍팍 다져서 볶은 다음에 굴소스 딱 넣고 밥 넣고 볶음밥.

이렇게 다 뺏겨 먹잖아요. 그렇죠? 2630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에리님 평일 잘 보내셨어요? 비엔나 소세지랑 꼬마 돈가스 이거 싸가면 난리 나서 엄마한테 졸라야 싸졌다고 해주셨고 2096님께서도 누나표 마늘종볶음 멸치볶음 어묵볶음 최고였어요. 학창시절 누나랑 자취했거든요. 누나 고마웠어 해주셨어요. 진짜요. 누나가 도시락까지 엄마 대신했군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생각 못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정말 고마웠었을 것 같아요. 1636께서 늘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듣다 옛날 생각이 나서 보냅니다. 도시락 반찬은 고추장에 멸치 면을 거였습니다. 약간 이게 좀 시대적으로 그 시절 그립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도 고추장에 멸치면은 다 했죠. 요즘도요 어르신들 보면요 고추장에 멸치만 놓고 술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 아 진짜 추억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당첨자는요 1803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1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후

0: 부드럽고 낮은 네. 음역대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적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 두둑 소리를 이용해서 얼마나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나무 향피리 소리에 좀 근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 정도면 진짜 AI 박사가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냥

0: 네, 세 번째 버전 들어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반주를 빼라고 그렇게 철통 보안을
1: 그쵸?
0: 했는데
1: 예.
0: 뒤에 또 이런 아련한 소리가 고독하고 약간 외롭지 않고 싶어하는
1: 그니까요. 예, 저도 정말 혀를 내둘렀는데 그 배경음 불가 명령을 그렇게 정말 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깔고 싶은 이런 웅장한 음색들을 넣어가지고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대표님보다 더 고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근데 저희 아까 전에 음악 들으면서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플랫폼 자체 안에서 이 웅장함을 잃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음악이 계속 웅장한 거예요. 되게
1: 그쵸.
0: 큰 공간에서 들어야 될것 같고.
1: 얘가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음악 저도 같이 저희도 같이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음악을 하면서 어려운 거는 빼는 거잖아요. 넣는
0: 네.
1: 건 정말 쉬운데
0: 맞아요.
1: 빼면서도 그 효과를 내주는 게 정말 중요한.
0: 네.
1: 빼기를 잘하는 게 저는 음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이 친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넣을 거야. 계속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음악다운다라는 게 음악다움이라는 게 저희는 사실 그 약간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뭐 아리랑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단순함도 굉장히 예쁜 음악이 될수 있는데 이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1: 맞아요.
0: 그런 느낌 들어요.
1: 그 정말 중요한 그 지점을 얘는 아직은 배우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예.
0: 그렇군요. 근데 선율 자체는 완전히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음기 자체도 그렇고 조금씩 그래도 다가가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음계는 잘 지켰는데
0: 네.
1: 조금씩 정확히 가까워지고 있나? 아닌가? 알 듯, 말 듯, 이런 소리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1: 네.
0: 그 음정들이 약간 탁탁 꽂히는

0: 감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군요.
1: 맞습니다. 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 AI에게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부정 명령에도 한계가 있구나 네.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직접적인 음정 사용할 음정을 이렇게 넣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그 제가 넣는 음정 순서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방금 들기도 했어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라질 네. 것 같아서
0: 한 번 또. 실패를 겪으면 네. 또 다시 또 새로움이 있으니까.
1: 네, 네, 맞아요.
0: 근데 또 200자 내외로 적어야 된다고 명령어를.
1: 맞습니다. 많이 적지는 못해요.
0: 그러니까요.
1: 한계가 있습니다.
0: 그것도 또 한계가 있네요. 그냥 이렇게 또 하나씩 배우는 거죠.
1: 네.
0: 아르메니아에 두둑을 데려와서 또 대나무 향피리로 개조를 하려던 오늘의 끈질기고 징글징글 맞았던 실험. 결국에는 뭐 AI가 클라리넷 소리도 내고 네. 맘대로 뭐 이런 반주까지 그쵸? 깔면서 반항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국악의 음계를

0: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어인데
1: 네.
0: 완전 플랫폼만 바뀌어서 네, 넣었어요. 네. 결과가 달랐을까요?
1: 네, 아주 엄청 달랐고요. 네. 이 친구 역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시간에 애절하고 깊은 음색을 갖고 있는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이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은 음악이 그냥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려드리고 네. 저는 오늘 이만 떠날까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음악이니만큼요. 그냥 뭐 국악이고
1: 오늘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 랩 중흥 시간에 애절하고 깊은 음색을 갖고 있는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이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은 어떤 종류의 악기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관악기, 2번 타악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030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바로 문자 주세요.
0: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는요.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을 통해서 우리 전통악기인 대나무 향피리 소리를 찾아가는 국악실험을 해봤습니다.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끝으로 대표님이 AI로 만든 또 독주를 주문했는데 합주가 돼버린 마지막 음악 저는 진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합주 음악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AI 고학 실험실에서 만든 합주 음악, 무레카로 만든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요. 파란 파도님께서 이러다가 짬뽕 국물만 날 것 같아요. 짬뽕 먹고 싶다. 중간에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요, 또 2630님께서 한강에서 유람선 타면서 들으면 딱일 것 같은 음악이네요.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으시고요, 어떤 음악의 느낌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함께하면서 우리 전통을 계승해왔는데요. 이런 노고 덕분에 우리 전통음악이 지켜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요. 국악박물관 가셔서 우리 전통악기와 명인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세연의 서용석류 피리산조 듣고

극단적인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를 도입합니다. 단 하루라도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거나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지고요. 올 여름부터는 열대야특보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면요.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고요. 1시간에 100mm 수준으로 퍼붓는 극단적 호우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이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올여름도 아무쪼록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어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

0: 영화축제 참 많이 열리고 있어요.
1: 네.
0: 아카데미도 저희 소개한 적 있는데
1: 네.
0: 5월 10일 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국제영화제죠?
1: 네.
0: 네.
1: 이 올해로 79회를 맞이했는데요.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죠. 칸, 깐느라고도 네. 하는데 칸에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이 국제영화제예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또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그런 영화제고요.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상업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계 영화의 만남의 장으로서 큰 명성을 얻은 영화제라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감독들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화 산업의 직결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2019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0: 네.
1: 그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도 하기도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또 한국분들에게는 더 익숙한 영화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0: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또 제 국민 배우 전도연 씨가 또 깐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정말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

0: 막그 장면 너무 떠오르고, 아, 곡성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뭐 너무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하셨던 영화들이라서 기대가 되는데, 먼저 추격자.
1: 네.
0: 진짜 명작이죠.
1: 2008년에 개봉을 했죠. 개봉 당시에 약 500만 관객분들이 극장을 이제 찾았던 영화고요.
0: 네.
1: 청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신 영화예요. 범죄, 액션, 스릴러 장르의 이 영화고요. 실제 있었던 유영철 연쇄 사건을 모티브로 둔

0: 범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무작정 이제 범인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접촉 사고로 범인과 맞닥뜨리게 돼요. 네. 근데 바로 이때 했던 대사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야, 48 바로 너지 라는 대사이죠.
1: 저 번호 진짜 지금 감으로 뱉은 건데 맞았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
0: 다 외우고 있어요. 온 국민이 다 외우고 있는
1: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네. 그 장면, 숨이 멎을 것 같은 네. 근데 그게 형사의 직감으로 48로

0: 원작자 황해에 이은 나홍진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홍진 감독은 네 편의 장편 영화가 다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 곡선 같은 경우는 약 690만 관객이 이제 관람을 했고
1: 네.
0: 앞서 설명드린 추격자와도 황해라는 영화는 좀 다소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악질 범죄를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라면
1: 네.
0: 곡성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다 더 좀 비현실적이고 또 비과학적인 설명하기 힘든 그런 오컬트 장르의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우리나라의 새로운 오컬트 형식의
0: 맞아요.
1: 장르를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김고은 씨 나왔던 그런 영화들이 계속
0: 파묘나
1: 맞아요. 그렇죠. 파묘나 등장하면서 이제 거의 약간 오컬트 매니아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작에 문을 잘 열어준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또 대사까지 유명하잖아요. 멋이 중원대.
0: 맞아요. 예, 극중 주인공 중구의 딸이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에
1: 맞아요.
0: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죠. 멋이 중원디.
1: 네,
0: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말을 했는데 이 곡성은 앞서 언급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와 굉장히 유사한 로그라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곡성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병에 걸리는 이야기죠.
1: 네.
0: 그리고 동시에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 경찰 무당이 총 동원되어서 이제 수사와 해결을 나서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사 끝에 모든 사건의 원인이 쿠니쿠다 준 배우가 연기한
1: 진짜.
0: 일본인 어떤 외지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동시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기이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 듣고 보니까 또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이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점에서는 호프와 곡성이 좀 비슷하네요.
0: 네. 한편으로는 또 이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소재만 생각하면 또 곡성은 추격자와 비슷한 면모도 있죠. 또 두 영화 모두 서사를 보면 초반부터 연쇄살인범 용의자를 명확히 특정 지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점이나 또 추격자에서 이제 범인이 보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1: 네.
0: 그 범인에 대한 과거나 어떤 구체적인 전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곡성에서도 이 쿠니무라 준이 연기한 이 외지인을 굉장히 미지의 존재로 그려내면서 그저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희생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
1: 네.

0: 자주 이런 나홍진 감독의 스릴러물에서 활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아, 네,
0: 마무리를 이제 하자면 네. 이 곡성에 이어서 이제 약 10년 만에 이제 선보여진 신작이잖아요. 이 호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개봉이 되는데 저도 아직 보지 못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 작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나홍진 감독만의 고유한 설정들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네. 어떻게 그게 표현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청취자분들도 같이 기대하시면서 한번 또 호프 또 개봉하면 네. 갈라마라 극장 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진짜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다 봤는지 모를 정도로 이 영화가 또 이 감독의 영화구나 또 이 감독의 영화가 또 이

모양을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를 거짓말로 어찌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기다려 보사이다. 막! 이 사람은 탈조하는

사람을 탈조하는 귀신. 풍성이 오란 그날 조유급 이장대랑이 퉁퉁 뛰어 깃발 할아버지 총 윤근이 부르고 댕댕 수륜으로 나누어 남경산 올라와 이걸랑을 만나고도 남간 무진남 대풍의 여러 기각이 아직 끊고

한달 화근이 등신 물만 하나 서성은 배를 나고 청봉은 마른 도와 남경산도 눈물을 하늘이 올라가서 사내를 사는 배우니 공명 가두고 더 멋있긴 서성

얼룩 기자분 문사로는 여기가 곳에 있거나 이놈 부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혼자 연장어 돼 공명은 모르구나 바람을 얻은 부어 머리 풀고 발 펴고 이놈으로 가느냐 그렇지 세계 차상궁이여던 이왕한 종이 줄었다 제가 오대로 도망가라 하나로 쫓아가니 만경장파 문바다 물결이 흉언니 기자분 문사로란 여기가 고소했거나 이놈 부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혼자 연장어 돼 공명은 모르구나 바람을 얻은 부어 머리 풀고 발 펴고 이놈으로 가느냐 부장도 문을 내어 그렇지 세계 차상궁이여던 이왕한 종이 줄었다 제가 오대로 도망가라 하나로 쫓아가니 만경장파

가서는 이 한반도는 두 번 보기 어?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조등은 공명 모르구나 자 일대원 그대 안에서 이래와 저랑이 두리퇴를대고 무한시라고 소곤소곤 고개까지까지만 동근동근 하더니 나는 그댈 건피 잡으라고 상주로 가더이는 우리 타는 것이 공명이다 날랜대를 잡아 타고 이기롱 사고가 예 이별을 빨리 겨워 공명 한대를 잡아야 망용 많이 못 잡으면 이 칼로 내 목을 내기는 내야 이 눈이 붙었다 치는 이 백골으로 이 자리야 사공이 황금과야 요만한 친구들은

나를 살해마구 내 부활은 이라 오늘 보자고 해보아라. 가성적 못 들은 제 반대로 쫓아가도 길이 한

양반 놈들은 목전에 나가 두호니까 소자를 한 살 끝에 저놈의 폐하지를 사육게 되놓으리라. 공명이 말로 못해 아직은 알 양부 가치는 생각하야 죽이딘 말을 시골놀기를 하나 보내줘서 자룡이 분을 잡고 전리 꾹 서서히 해놓으면 서서 중봉야 짠고 개구조 따르느냐 너는 죽여봤다느라 양국하치는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 밤에 너를 죽이던 아진생이 왔대 수단해야래 보아라 가던 게 머무르고 그 등배 바라보며

0: 나의 천성 남대 돈대 철권 만든 그가 투 어떤 내가 로즈불 깨리기 주려는데 이놈들 타냥 강판교 싸움에 아들을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미국 적병신만 대병을 한 칸에 못지르던 사람 주어자종이란 병만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오네 우리 선생 만류함에 사람 주어자종이란 병만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오네 우리 선생 만류함에 너를 산적중을 못 시키는구나 불안지고 사공하니 돈 달고 놓치어라 손풍계 돈을 달고 조용 누용 떠나간다
1: 김일구 정초로의 적벽과 자룡 활 쏘는 대목 들었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청취자분들은 학창시절 생각나는 선생님 있으세요? 아직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

0: 진단이 먼저일 겁니다. 5월 16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초월의 소리 판소리 수군가 중 약성가로 출발합니다.
1: 은컨대도 사는 나음액을 보아 황황한 나의병세 특혜지약을 자서 일러주옵소서. 왕의 발을 내어주니 도사가 안점에 거를 볼지 심소장은 와요. 간담은 복이요 폐대장은 금이요 신방광수요 비난 도라 간맥이 대과하여 목국도 가야 하듯이 비우가 상하옵고 감소인이 시모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쟁이 왕성하니 간단경자

0: 그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용나대 왕이 인생한가 어떻게 그를 얻으면 자유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용나대기가 초사이 되어도 누르왕참 신천 돌아갈 거였죠.
1: 박초월의 소리, 판소리 수군가 중 약성가 함께 들으면서 5월 16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지난주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며칠 전부터 5월인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더라고요. 한낮에 30도가 넘었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0: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1: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은아의 해금, 한범수류 해금산조인데요. 해금이란 악기는 우리나라 둘밖에 없는 체련악기입니다. 즉, 활을 비벼서 내는 그 두 가지 악기.

0: 울렸다가 그냥 웃겼다가 하는디. 아, 그 손소리 패들은 여러 명이 나와도 그냥 서서 노래만 부르잖아. 소리 중엔 그 거시기 뭐 배배기 굿이라는 것이 있는디. 아, 딱 형님 취향을 그냥 딱 저격해 볼 것인디.
1: 뭐셔? 배뱅이 굿? 아, 딱 그것도 멋있디. 배배 꼬여 있냐? 아이고 참. 야야야, 오늘도 그거 거시기 풍요 사전 한번 갖고 와봐라.
2: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치셨습니다. 배뱅이 굿은 서도 지역에서 발생한 재담 소리인데요. 한 사람의 소리꾼이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재담과 소리를 섞어서 풀어낸 1인 음악극 형태라는 점에서 남도의 판소리와 비견되는 서도 소리죠. 배뱅이 굿의 이야기는 자식을 얻지 못한 최정승이 기도를 해서 딸 자식을 얻으라는 점에서 남도의 판소리와 비견되는 서도 소리죠. 배뱅이 굿의 이야기는 자식을 얻지 못한 최정승이 기도를 해서 딸 자식을 얻어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최정승 부인이 꿈에 달비 한 쌍을 받아 배배 틀어 치마폭에 싸는 태몽을 꾸고 나와서 이름을 배뱅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달비란 옛 여인들이 머리 숱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대어 드리우던, 즉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가발인 것이죠. 이 배뱅이가 성장해 홍기가 찼을 무렵 상자 중과 사랑에 빠졌다가 실연을 당하고 죽게 되니 그녀의 혼을 달래는 굿이 열리는데요. 이 굿판에서 평양 사는 건달이 배뱅이의 혼이 빙의한 척 속임수를 써서 최정승의 가산을 탕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긴 이야기가 소리꾼의 재담과 대사와 몸짓과 같은 연극적 요소와 서도의 민요, 잡가, 무가 등이 삽입되고 새롭게 구성된 소리까지 더해져서 극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남도의 판소리가 그렇듯 배뱅이 굿에는 서도 지방의 토착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큰 절로 찾아가서 매일같이 산부인 삼정승이 아들 딸 많이나 해달라고 빌고 빌고 또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달부터 산부인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던가 봐요.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새월래라고 이름을 짓고, 김정승의 부인께서는 달 네 개가 떨어지길래 그 달 네 개를 요 가슴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네월래라고 이름을 짓고, 가운데 집 배뱅이는 이름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가운데 집 최정승의 부인께서 태몽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머리 달비 한 쌍을 주길래 그 달비 한 쌍을 요 치마폭에 받아가지고 베베베베 들어 넣는 꿈을 꾸었다 해서 배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 녀석들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정승님들이 자기 딸들을 안고 좋아가지고 한바탕 둥둥 타령으로 놀아보죠.

시골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이 가운데 집 배뱅이만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시집을 가려고 남의 가중에 약혼을 해놓고 예장 혼수 비단값 많이 받아가지고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저 금강산절에 어여쁘게 생긴 상좌중이 시주를 나온다는 것이 그만 이 배뱅이네 집 문 앞에 와가지고 염불을 하게 됐습니다. 소승문안 들었소이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회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준화의 노래 여계평롱 북두칠성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겠죠? 꼭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주세요. 소소히 알아가는 행복함, 이것 또한 풍류가 좋다의 매력이 아닐까요? 네, 잠시 지난주 첫곡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회신곡! 그리고 느낌표 많이 붙여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승승장구님, 정답 회신곡 중 부모님 은혜군요. 회신곡 들으면 할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생각나요. 남자분이 부르는 곡도 있군요. 부모님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부모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부모 은준경 불효자는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이희배님, 회신곡도 다양하네요. 언제 들어도 회신곡은 정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쉽고 편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풍류 음악 많이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오늘 2부 첫곡 맞히기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 알려드릴게요. 선정되신 분은 꼭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음악 한곡 듣고 김용우의 풍류 현장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동학회의 연주 별곡 정상지곡입니다. 별곡은 영산의 상을 현황으로 연주한 곡인데요. 느리고 유장한 가락 없이 처음부터 중용의 속도 도두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본래 풍류가 지닌 만중삭, 즉 완만하게 시작해서 고조되어가는 음악적 흐름과 대비되는 아주 이채롭고 흥미로운 곡이죠. 아정한 기풍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별곡 정상지곡 들으시면서 잠시 후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다를 향해 함께 노래하고 줄을 당기던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삶을 견디게 한 흥과 연대의 힘이 살아있으며 그 울림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여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0: 에헤이, 일하나 날생했다. 빨리빨리 서둘러라.
1: 아이고 성님, 아 잠도 안 깼는데 아침부터 수산을 떠는겨. 아이고 참말로.
2: 아이고 마, 나는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다.
0: 자자, 구레질 하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야 된다.
2: 외로이라.
1: 자, 함 땡겨 봅시다.
2: 이 줄 다 땡기고 나면

내 모양이 아무리 이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자 중에 모인 데서 이렇게 망신을 시킨단 말이오.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간 길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을 하는데 가관이었다. 강수동이오.

우리가 연년이 회치하고 노는 노름에 상좌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놈이 어떠한가. 그 말이 옳다 하고 저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짚면 기경상천 이 태백의 달과 둘이

내가 장결을 못 얻나 토끼란 놈이 깡짱 뛰어나앉더니만은 자네

또 시라님이 꺼지렁 눈썹을 끔적끔적하고 나앉더니만은 나 연세를 들어보소.

내가야 고국산 전어.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수군가 중 날짐승 상좌 다툼 부분에 맨 앞에 나오는 봉황새의 사설을 보았습니다. 오늘 수군가 중 들으셨던 부분은 날짐승과 길짐승 상좌 다툼 전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른이

나안상 징안상 파리안상 기두상 호두싹 새약두상

자식 취임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선목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0: 고법을 잇는 김동원 씨가 근래에는 보기 힘든 완북 공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죠. 정윤영, 김동원 씨는 윤진철 선생님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인연으로 세대 차이를 넘어 이번 무대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성소리에 특화된 일산 고법으로 마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소리꾼을 밀고 이끌며 함께할 고법도 기대되는 이유지요. 스승 윤진철 영창을 통해 계승한 보성소리의 이면을 제대로 담아내는 젊은 소리꾼 정윤영 씨, 그리고 김명환 명고의 마지막 제자로 호흡과 생사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승의 고법을 깊이 있게 잊고 있는 김동원 씨가 제대로 된 보성소리의 멋을 선보일 5시간이 넘는 완창 무대를 응원하며 오늘은 정윤영 씨의 춘향가 한 대목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가 중 보성소리의 멋을 선보일 5시간이 넘는 완창 무대를 응원하며 오늘은 정윤영 씨의 춘향가 한 대목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가 중 박석치부터 어사상봉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정윤영입니다.
1: 그때야 이몽룡은 서울로 올라가 장원 급제하여 전라도로 내려올지 남원의 당도하여 때마침 박석!

정말로 푸른한간 풍을 잇던 곳이로구나. 차가운 너 흐림 중에 초차가운 명주가 기선눈대는 불계 정음 허여있고

0: 대문에
1: 당골소
0: 섣부친 보병서 총성 총장을 붙였더니 가운데 총자는 바람

허사또 문전의 은신하야 가만히 동정을 살펴보더니만은 후원!

0: 어찌 잊을 수냐.
1: 청춘 남녀 사랑이란 본디 지켜보는 사람은 달디 단 것인디 정작 당사자는 쓰디 쓴 것이라.

0: 정말
1: 소년에게 뜻밖의 소식이 당도하였겄다.
0: 왜 이러지?
1: 소녀의 미모를 시기한 탓인지 미인이 박명이라 운세가 박한 것인지 이 따스운 봄날 소녀의 고운 몸에 병이 만개한 것이었다.
0: 아이고.
1: 소년이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찾아가 지가 약을 구해 올랑께 좀에만 기다리소. 눈 내릴 때쯤 꼭 돌아올 것인께.
0: 이렇듯 외치고 소년이 길을 한번 떠나 보는디.

0: 아이.
1: 소년에게 뜻밖의 소식이 당도하였겄다.
0: 왜 이러지?
1: 소녀의 미모를 시기한 탓인지 미인이 박명이라 운세가 박한 것인지 이 따스운 봄날 소녀의 고운 몸에 병이 만개한 것이었다.
0: 아이고.
1: 소년이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찾아가 지가 약을 구해 올랑께 좀에만 기다리소. 눈 내릴 때쯤 꼭 돌아올 것인께.
2: 이렇듯 외치고 소년이 길을 한번 떠나 보는디. 소년이 나선다 길을 나선다 아가씨 살려줄 약초를 찾으러
1: 나선다 나선다 나선다 나선다
2: 길이 참 길기도 길고 난 멀기도

0: 이렇게 무작정 길을 나선 소녀는 영험한 약초가 있다는 서쪽 강가를 향해 가다가 과수원 돌담 앞에서 구멍 두 개로 이야기를 하는 할멈을 만나게 되는데,
1: 에이, 어느 시로벨놈이 누가 남의 집 담벼락에서 재수와서 시베리아에서 귤이나 까먹을 놈의 습기가 남의 곳간 담벼락에서 뒤지고 잡냐 이상 놈의 습기 뭘 훔쳐먹으려고 이놈의 개습기는 어디 도망가가지고 이런 날파리들이 꼬이게 만드노 지랄병도 풍년이다 이놈의 십장생대 이 개놈 소놈 쥐놈 닭놈 호로 자식들아 이 늙어 죽을 놈의 습기들아 남의 국간에서 가랑이나 찢어져라 두 번 찢어져라 이놈들아
0: 얼씨구 좋다
1: 아 이렇듯 욕쟁이 할멈도 만나고 착한 농부 아저씨도 만나고 강가에서

0: 명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 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0번째 시간입니다. 동초째 흥보가는 사설이 매우 풍부하고 놀보에 박타는 대목이 잘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7년도 발매한 것으로 녹음 시기는 이보다 앞선 1996년도에서 7년 사이입니다. 그럼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중 셋째 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지어주는 대목부터 놀보가 흥보집을 찾아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1: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그러면 꼭 그리 허겄다고 우리 서희 고름 맺고 맹세합시다. 양귀비도 웃고 흥보도 웃고 서로 보고 박장대소. 옷고름을 맺고 나서 양귀비 박통을 바라보며 무엇들 하는고 호령을 하여 노니 뜻밖의 박통 속에서

알고 모년 5월 5일 모시 입조 상냥이라 끓여시세겨놓고 새거리고 산장얼고 암개와는 뒤집어놓고 숲개와는 아팠으니 와가 장군이 내리운 난돈 안병치고 반병치고 장유지 굽두리 도배까지 고루어 가가 극해와 집으로 안채를 살펴보니 안좌군향 오분했다 좌향대로 앉혀놓고 사랑채 행랑 별일당 초당 서당 국간을 좌우로 뺏어지었는데 안방 중문에 소설 대문이며 벽장

시성이면 감천이라. 흥보는 이렇듯 꿈속같이 부자가 되었겠다. 원체에는 본처 두고 별 땅에는 양계에 대여 행랑에는 오소이게라. 흥분은 심심하면 양귀배와 손길 잡고 후원의 화초구경

그때요, 놀보가 제가 건너가서 뵈어야 할 일인데 형님께서 이렇게 오시오니 하정에 황송하옵니다. 놀보가 눈을 뻔히 뜨고 흥보를 보더니만 저러한 부자들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겄냐? 그런데 이것이 네 집이냐? 형님, 이게 제 집이옵시다. 아, 이것이 네 집이오? 강산지 괴변이로다. 그러면 들어가자. 흥보가 앞서고 놀보가 뒤따라 들어가며 흥보 집을 살펴보니 찬란하고 웅장하구나. 대문 안을 들어서니 연무단로 석가산을 대대층층 부건던디 연못 속어 백고난 저이끼디 짜걸지어 퉁덩퉁덩 떠서 돌고 화계상 각세 화초는 손을 보고 반기는 듯 사랑이를 들어서며 방안치대를 살펴보니 각장장판 능화도배 소리반자 완자밀창 물란자 오색보료 청담 홍담 백담 노관 비에라 책임반 호박대야 청유리병 황유리병 유리등 양각등 비응경 채경 옷걸이며 문체조군 대무 책상 화요문과 비취연상 산호필통 반호연적 용지연 봉황필과 외필당 필타그조지며 시전주지 서전주지 금책지한테 말아서 시부편에다 접쳐놓고 서책을 챙겨 넌디 사서삼경 얘기 춘추 외과서 전집이며 동감사략 소황 명심보감 연주시 당률 동몽선승 만물집 천장귀초까지 적으로 모두 다 쌓여주나. 놀보가 상석으로 더 갔더니 야, 그 네 사랑 참 장이 좋다. 흥보가 저희 형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형님께서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여 주도록 하시오. 흥보 마누라가 놀보 왔단 말을 들으니 사지가 볼롱볼롱 똘지근만은 가장 영어로 기지 못하여 나오는 뒤에 흥보 마누라가 나오구나. 흥보 마누라가 나오는 뒤 예전에 눈 가난하여 못 먹고 헐벗었지만 이제는 돈이 겁나 비단이 겁나 은금 포화가 없느냐?

밤에 가진 폐물 굴레가 터는 가락지들을 손에 끼고 한산 세무시에다 당청의 물을 보로소름 헛게 드려 주름은 잘게 잡고 마루는 넓게 달어 입고 면우대들 흐르값에 우구구 아장나고 오더니 시숙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이렇듯 절을 하니 우리네 같으면 마땅히 일어나서 아이고 제수씨 그동안 어린 자식들

저 굳이 저 침지서울이 소벌이듯 주르르 버려놓고 꼬꾸렸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헐기설기 송편 대규 번뜩 정절편이며 주르르 엮어 산비떡과 병과진청 생청 놓고 초락산지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가 버

놀부 앞에 들여놓고 흥부가 술을 권하며 형님 약주 드십시오. 응? 허가들랑 이놈이 그냥 썩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부야 내가 나무 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송 너 잘 알지야. 네 계집 곱게 꾸민 집에 어디 권주가 한 꼭대기 시켜보아라. 흥부 마누라 길거막혀 흥부든 술잔을 안서다 후다다 방바닥에 다 번데치여니만온 여보시오 시숭이 여보 여보 와주버니 제소다려 권조가 허락은 법 구금천 제곳에서 보았소. 지원국 자세를 그만

0: 세운 나라
1: 다
0: 구박을 당하여

0: 누구고 들어간다.
1: 아, 아이고. 제.
0: 복귀 실수 어서 가시오.
2: 셋째 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지어주는 대목부터 놀보가 흥보집을 찾아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흥보의 셋째 박에서는 양귀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흥보집을 대궐같이 지어주었습니다. 의식주는 물론 미인까지 박 속에서 나와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었는데요. 하지만 흥보가 부자가 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놀보와 달리 흥보는 자신의 부를 독점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오정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4: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
2: 흥보의 셋째 박에서는 양귀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흥보집을 대궐같이 지어주었습니다. 의식주는 물론
3: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4: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5: 최판사의 명판결.

의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과 학부모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웃음꽃을 피우려고 나간 현장에서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쓴소리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담당 부처에서는 교사를 사지로 몰아넣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 실명제를 도입해서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어느새 초록은 짙어지고 바람 끝에서도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5월 중순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음악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도록 은은하게 남기를 바라며 저는 내일 이 시간

0: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고 있습니다. 심청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또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마음을 다 바친 이들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곡 에피소드 심청은 다음 생엔 마음껏 내 삶을 살아볼래였습니다. 다섯 명의 연주자들이 25형 가야금 병창으로 심청의 심정을 담아 마치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어기야 되어차 노를 저어라를 노래합니다. 다섯 명의 연주자들이 25형 가야금 병창으로 심청의 심정을 담아 마치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어기야 되어차 노를 저어라를 노래합니다. 세 번째 곡 청춘연가는 유태환 작곡입니다. 2008년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위촉곡이었습니다. 놀다가의 편곡으로 가스마리아는 청춘의 사랑을 연주했는데요. 무대에서는 연꽃을 든 무용수 김도연이 나와서 환생하는 심청이의 춤을 추었습니다. 네 번째 곡은 심봉사 심청이를 보다였습니다. 박귀째 가야금 병창 심봉사 눈뜬 대목을 중심으로 류자연이 편곡해서 전통 가야금과 25현 계량 가야금 병창을 했습니다. 심봉사가 황후가 된 심청이를 만나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심청을 보려고 가진 힘을 쓰다가 눈을 뜨는 대목이죠.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대표 민정미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입니다. 제33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곡 해물을 작곡한 이정우는 영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작곡과 지휘,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FM 국악당에서도 이종호 교수의 곡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두 번째 물결,

0: 미로다. 아이고.
1: 이어서 세 번째 물결, 인생의 바다입니다. 조성현 편곡, 계명가락도들이, 윤은하 작곡, 양금신하위.

자, 오늘의 바다가 전하는 이야기 인디오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배 여정

윤은하 작곡 양금 시나위는 놀다가의 가야금 연주자인 홍혜림이 연주했습니다. 작곡가 윤은하는 양금 연주자이자 양금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양금은 국악기 가운데 유일하게 쇠줄을 쓰는 악기이지요. 홍혜림의 양금을 중심으로 25현 가야금과 타악이 함께했습니다. 홍혜림의 환희에 찬 표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계량 양금의 반응 개척

있죠. 지금까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 꿈꾸는 시어터에서 열린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제11회 정기 연주회 가야금 병창막극 바다가 전하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영남대학교 출신 가야금과 가야금 병창 연주자들의 전통에 기반한 창작음악 9곡을 들었습니다.

자기 세계는 이동성이 있다. 밖으로 더 확장하려 하고 안으로 더 깊어진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안팎으로 움직인다. 움직이면은 방향이 있게 마련이고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다. 문요한의 관계를 읽는 시간에 나온 말인데요.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처럼 마음은 이렇게 늘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최보라와 여러분의 연주 사이좋은 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6일 토요일 은영선을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집, 직장, 카페, 학교. 아, 우린 참 많은 공간을 오가면서 사는데요. 그중에는 오래 머무는 공간도 있고 또 잠깐 스쳐가는 공간도 있죠. 신기한 건 같은 공간에 여러 번 오가더라도 어떤 기억은 금세 사라지고 또 어떤 기억은 유난히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공간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하는 분 진아님, 계절이 아름다운 만큼 여러분 마음에도 아름다움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꽃사진 보내주셨네요. 현관 화분에 있는 꽃이 활짝 피었어요. 와, 5월 2일 토요일 약자의 편에서 새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길위의 간호사, 이 책 쓰신 안미선 작가님 이야기 듣고 보내주셨어요. 닉네임 삼승할부지님, 옆길로 가지 않고 함께 걷는 길 찾아왔습니다. 네, 안미선 작가님의 삶의 기록들. 아,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록 많이 남겨주세요 하셨습니다. 왠지 삼승할부지님 굉장히 센스 있는 분 같아요. 안미선 작가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애써주셔서, 또 조옥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외길을 걷고 계셔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니까 혹시 방송 놓치셨다 하면 다시 듣기 하셔도 돼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또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25년간 교육 공간을 설계해온 현장 전문가의 공간 이야기,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지호라고 합니다.
0: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25년간 100여 곳의 교육 공간을 디자인한 전문가이십니다. 뭐 네.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저는 네, 이제는 26년 차가 됐네요. 네. 26년 차 실내 건축가이고 그중에서도 교육 공간을 전문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이라는 책하고 뭐 스스로 공부하는 상위 1% 아이의 집이라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0: 네.
1: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이 한국 출판협회에서 주는 뭐 인문학 부분 우수상을 믿어지지 않게 받게 돼서
0: 네.
1: 이렇게 여기저기서

0: 뭐 어린이 치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하면서 사실은 거의 10년 전부터 병원이 이제 의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1: 네.
0: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 십몇 년 전부터 남는 건 어린이들의 교육 공간밖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질 않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교육 공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학교 공간이 사실 그냥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한 게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 아주 오래전 생각해보면 여자 선생님들의 화장실은 딱한 개, 그것도 뭐몇 층에 한개 있고, 뭐 이렇다 해도 여자 선생님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학생들에게도 불편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학교 가시면 어떤 걸좀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제일 먼저?
0: 제가 그래도 그 성인들 중에서는 학교를 좀 많이 가본 사람이겠죠.
1: 네.
0: 근데 대부분 다 똑같아서
1: 네.
0: 사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 좀 다른 게 뭐가 있나를 찾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워낙에 그 식상한 구조들 안 봐도 그냥 뻔히 아는 그런
1: 네.
0: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다른 학교들하고 이 학교는 조금이라도 뭐 바뀐 게 있나 이런 걸 찾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교실 안에서의, 그러니까 교실 안의 모양, 크기, 뭐 복도의 크기, 화장실의 크기 다 동일해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학교는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별다를 게 없고, 그 이후에 연차가 오래된 학교들은 자체적으로든 어떤 정책적으로든 리모델링을 해왔는데,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남쪽 방향의 운동장 쪽에 있는 창에 뭐 창틀이 언제 바뀌어서 지금은 좋은지, 쓸만한지, 아니면 노후됐는지.

0: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요즘
1: 그렇죠.
0: 같은 시대에.
1: 네.
0: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는 아닙니다. 좀 과장된 거고 사실은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0: 지자체나 네. 뭐 이런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너무 중요한 부분임을 저는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이 일을 하는 직장, 사무실, 사무공간들도 30년 전, 4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발전했어요.
1: 달라졌죠.
0: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좌석 배치 같은 경우들도 뭐 옛날에는 직급이 높은 뭐 부장님이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자기 방이 있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맨 뒤에 앉고 다 일렬로 서서 앉아서 앞에 사원들을 관리, 좋게 말하면 관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통제와
1: 지켜본다.
0: 감시라는 거예요.
1: 네.
0: 얘가 일을 하나 안 하나.
1: 네.
0: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상사가 없으면 좀 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능동적인 것보다 굉장히 수동적인 이 업무의 태도가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1: 네.
0: 지금은.
1: 네.
0: 그런데 학교를 보시면 3, 40년, 4, 50년 전하고 그대로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다만 요새 조금 이제 최근

0: 본인들이 필요한 학교의 규모와 형태와 아젠다를 다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지자체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예산을 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학교라는 형태와 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양새가 다 다르고 안에 구성 요소도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다 다녀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다른 거죠. 다 너무 잘돼 있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양성에 의해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창의력, 가치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인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굉장히 참여적이네요. 왜냐면 우리는 그 부모님들이 좀 불만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짓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교육 공간을 얘기하다 보면 또

0: 아유, 어떤 건물이든지 가서 그냥 네가 잘하면 돼.
1: 그렇죠.
0: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건물이 이미 가르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0: 네.
1: 그 공간이 어떻게 생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냐에 따라 사람은 거기서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0: 네.
1: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의지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0: 네.
1: 이게 의지력을 강요받고 살았잖아요, 저희들이.
0: 네.
1: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아이들은 의지력을 그 관할하는 뇌의 부분이 이제 역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성장해서 전두엽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 시기가 20대 중후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세, 요즘은 10살도 아니죠. 5살, 6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영어해라, 뭐 막 이렇게 해오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굉장히
0: 네.
1: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0: 네.
1: 이 의지력이라는 것이 노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네, 네.
1: 예, 한계가 있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면 핸드폰의 배터리랑 비슷하다고 저는
0: 네.
1: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충전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학교를 나가면 학교에서 의지력의 절반 정도를 쓰고 오후 2,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예를 들자.
0: 네.
1: 근데 그 아이를 붙잡고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 하고

0: 학원 큰 공간은 마이크도 쓰시지만 옛날에는 저 뒤에 거의 교실에 그냥 책상이 꽉 차 있고 저 뒤에 친구들은 잘 안 들릴 때도 많았어요. 네.
1: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을 텐데 또 계속 옛날 얘기만 하게 됩니다만 서울에 있는 경우는 지하철 공사, 도로 공사가 저 어렸을 때는 그냥 학창 시절이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야 이 지하철 공사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0: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1: 도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에서 그 공사 소리, 그 뭐 박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리니까 이 소리들이 백색 소음이 아니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0: 그럼요.
1: 소음이고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다 운동장의 맞은편에 있는 도로는 큰 길이고 거기는 네.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30km로 속도를 이제 제한해놔서 네. 그다지 소음이 되지 않지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사고도 많고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들 역시도 집중력이 굉장히 방해가 된다. 네.
0: 그렇군요. 소음이 아닌 음악을 하나 잠깐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을 학교 가는 길 들을까 봐요. 백제가야금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0: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와 학원처럼 선생님이 앞에 서고 일렬로 앉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죠. 지역사회 연결까지 확장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
0: 사실 우리가 이 학교라는 것을 예전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예를 들어 운동회를 5월 달이니까 운동회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을에 뭐 잔치 같은 거였어요.
1: 네.
0: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녔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오시고
1: 네. 네.
0: 예, 소풍을 갔을 때도 그렇고 운동회를 할 때도 그렇고 그게 그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다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같이 어떤 통용되는 이슈였죠, 그날이. 근데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1: 네. 네.
0: 얼마 전에 뭐 저도 SNS를 통해서 봤는데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기 전에 그 주민분들한테 운동장에서 오늘 하루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군. 이게 과연 긍정적인 부분이 과연 여기에 있을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지역 안에서의 학교의 포지션이 담장이 그렇게 높게 쳐지고 제한이 되면서 서로의 그 경계가 커지는 것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없어지기 때문에
1: 네.
0: 그럼 과거에 그 지어진 학교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지방 소도시를 소멸화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항상 발생되는 나라는 우리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 학교 복합화를 추진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줄어드는 어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들도 그 학교 지역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군 막사처럼 지어진 거죠, 예전에.
1: 네.
0: 그럼 그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정자세로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학습하는 곳으로 여긴다. 학교 도서관에서 누워서 책을 읽는 아이가 있다면 똑바로 앉으라고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하다. 그러나 이곳은 정반대다. 누워서 책을 읽거나 제잘제잘 떠들어도 야단치거나 뭐라하는 선생님이 없다. 오히려 도서관에서만큼은 얼마든지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말한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3분의 1이나 늘었어요. 또 도서관을 자주 찾으면서 책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들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이제 잠깐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도서관에 들러 한두 페이지라도 읽고 통유리로 된 창가에 앉아 바다를 구경하기도 한다. 푸르른 창밖을 보며 사색을 즐기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다. 힐링

0: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도서관이 하여튼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부터 우리는 정말 어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1: 네. 네.
0: 특히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정말 그렇게 엄중하게
1: 그렇죠.
0: 재판장처럼 각 잡힌 모습으로 앉아서 책을 읽어야만 하고 다른 것은 절대 할수 없는 공간이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 눈 버려, 허리 펴고 앉아. 가까이
0: 예.
1: 읽으면 안 돼. 30cm 뛰어.
0: 이게 이제 일부 대학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와 학문의 연구를 논문하고 뭐 하는 과정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저는 중학교 때부터 도서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옛날에는 있어도 교실 그 일자형 복도가 한 100m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옛날 학교들이 그맨 끝에
1: 그렇죠.
0: 이제 그 예전에 학생이 많았으니까 도서관이 있을 공간이 없었을
1: 네.
0: 것이고.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맨 끝에 그냥 책장에 책이 꽂혀 있을 뿐이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안 읽고 자란
1: 네.
0: 세대들이었고. 근데 지금은 책이라는 것에서 어떤 그 손글씨와 종이책에서의 이런 필요성들을 AI

0: 일이 없고. 근데 지금은 책이라는 것에서 어떤 그 손글씨와 종이책에서의 이런 필요성들을 AI 시대에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 전문가들이.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정보들을 볼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모든 학교들이 공간이 남아 돕니다. 신도시에 있는 몇 개의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인들도 책을 잘안 보지만 아이들한테 책을 보라고 강요를 하면서, 이게 아이들은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말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아이가 아니죠. 그건 성인이어야 되는 거고. 근데 부모들도 책을 안 보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막 20권, 30권씩 싹 싸서
1: 전집.
0: 사갖고, 네, 전집을 사서 책장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이거 다 봐라. 안 보죠. 이게 아이들은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으면 오히려 안 봐요. 그래서 학교 같은 공간에서도 책을 그냥 옆에 두고 만지작만지작 거리게만 해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좀 머물고 보내고 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들도 예전처럼 열람실이라고 해서 문을 탁 닫고 그 안에서 조용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 등장이기도 하고 모여서 놀고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휴식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0: 맞습니다.
1: 도서관이랑 친해질 수 있다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0: 네.
1: 그 광장 얘기하셨는데 북유럽 학교의 중앙 광장, 또뭐 마을 광장 이런 거. 이 공간이 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0: 네.
1: 학교에도 필요하고.
0: 생각해 보시면 뭐 45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이었든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이었든 그 반복에 7개, 8개 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10분 휴식이라는 거는 화장실을 가고 그 외의 시간, 화장실을 매시간 가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두번 정도 간다고 치면 두세 번, 나머지 10분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어디에 가서 뭐를 할수 있겠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학교 리모델링이 막 이루어질 때 여러 디자이너들이 유휴 공간이라고 하죠. 이제 학생들이 좀 없어지니까 공간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용도가 없을 때, 그리고 거기 휴식 공간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끝에 있어. 그러면 갔다가 오면 1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 맞습니다.
0: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자형 복도나 이런 곳들에도 하다못해 의자나 벤치라도 놓고 책몇 권이라도 놓고, 어찌됐건 그런 곳에서 아이들하고 잠깐이라도 수다를 좀 떨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멍 때리는 연습이라도 하면서, 그랬을 때 힐링이 되고 충전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심지어 건축물 자체가 원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이제 중정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연광이 내려쬐고,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복도에서 이동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아이들을 볼수 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미지하고 완전히 많이 다른 거를 말씀으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일단 햇볕이 쬐니까. 뭐
0: 그렇죠.
1: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0: 아,
1: 우리나라에.
0: 한국에도 그 공항고등학교라고 예전에 이제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었던 학교가 있어요. 그 박명수 씨가 나온 학교로 유명한데, 이 학교가 이제 오래돼서 마곡 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2년 전, 202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건축 대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아울렛 아시죠? 아울렛 가면 이렇게 뭐 여러 층수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광장이잖아요. 이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동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약간 그런 아울렛 같은 데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 이동하면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 우연한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제3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공항고등학교를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학교가 아이를 만드는데

0: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공간은 그냥 배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 작가님 자녀분들은 어떤 학교 다니시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피디님께 말씀드려서 어떻게 좀 월 기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머무는 곳이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의 김지호 작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은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 잡지를 발행하는 개간 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공간은 그냥 배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공간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했는데 누군가는 학교에서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겠죠.

0: 원컨대도 사는 나음의.
1: 우리가 간혹 누군가에게 하는 쓴소리, 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약이 되라고 할 말일지라도 상대가 그
0: 중이 도사가 안점에 거를 볼지 심소장은 와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이요 신방광 수요 비난 도라 간맥이 된고 하여 목국도 가야 저지 비우가 상하옵고 담소잉이 시모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쟁이 왕성하니 간단경자지지 오라 간맥이 된고 하여 목국도 가야 저지 비우가 상하옵고 담소잉이 시모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쟁이 왕성하니 간단경자

돈 한다 이제 내 골몰째 매기야의 경동 매기나 피우고 매기야 상하원이 벽주 우로 만드니오 벽주의 전려 아프기는 화병으로 난민인데 명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우지 동아의 손기진기 나정음이

진정한 걸

그래도 그 거시기 풍요 사전 한번 갖고 와봐라.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치셨습니다. 배뱅이 굿은 서도 지역에서 발생한 재담 소리인데요. 한 사람의 소리꾼이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재담과 소리를 섞어서 풀어낸 1인 음악극 형태라는 점에서 남도의 판소리와 비견되는 서도 소리죠. 배뱅이 굿의 이야기는 자식을 얻지 못한 최정승이 기도를 해서 딸 자식을 얻어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최정승 부인이 꿈에 달비 한 쌍을 받아 배에 배틀어 치마폭에 싸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큰 절로 찾아가서 매일같이 산부인 삼정승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빌고 또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달부터 산부인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던가 봐요. 그달부터 댁이 있어 한두 달에 비가 내어 다섯 여섯 달 산부인 삼정승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빌고 또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달부터 산부인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던가 봐요.

한 집은 딸을 낳고 또 한 집은 여자아이를 낳고 또 한 집은 계집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 거 하니 태몽 꿈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제일 먼저 이정승의 부인께서 태몽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갑자기 하늘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달 세 개가 떨어지길래 코 달 세 개를 요 가슴으로

대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 녀석들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정승님들이 자기 딸들을 안고 좋아가지고 한바탕 둥둥 타령으로 놀아보죠.

이렇게 기른 것이 물주 노이자라든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 세월래 뒷집 내월래는 시집을 가 문안 들었소이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배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준화의 노래 역의 평롱 북두칠성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겠죠? 꼭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주세요. 소셨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부모 운준경 불효자는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이희배님, 회신곡도 다양하네요. 언제 들어도 회신곡은 정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쉽고 편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풍류 음악 많이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오늘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 알려드릴게요. 선정되신 분은 꼭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동학회의 연주 별곡 정상지곡입니다. 별곡은 영산의 상을 현악으로 연주한 곡인데요. 느리고 유장한 가락 없이 처음부터 중용의 속도 도두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본래 풍류가 지닌 만중삭, 즉 완만하게 시작해서 고조되어가는 음악적 흐름과 대비되는 아주 이채롭고 흥미로운 곡이죠. 아정한 기풍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별곡 정상지곡 들으시면서 잠시 후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풍류현장은 부산 수영바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좌수영 어박놀이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어부들은 새해가 되면 바다로 나가기 전 굿과 놀이를 벌이며 풍어와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함께 나누며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칭칭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칭칭 소리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춤이 결합된 풍어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올해의 만선을 감사하고 다음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공동체적 의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랫가락은 영남지방에서 널리 불리는 퀴즈나 칭칭난의 계열의 선율을 운영체계를 비교적 온전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통 오로 방식인 후리질 어법과 어구, 어러 노동요, 공동체 조직 문화를 함께 재현함으로써 민속학적,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노동요 속에는 단순한 작업의 리듬을 넘어 바다를 대하는 어부들의 삶의 철학과 미의식,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감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좌수형 어박놀이 한마당을 통해 우리는 다

국립 부산국악원 기악단의 공연 실황으로 좌수형 어박놀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쉽지만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검은고의 이재하, 신캐동류 검은고 산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친구. 아이.

빼고.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계절이 참 좋아서 휴일이 되면 들썩들썩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요.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느라 어디론가 떠나는 일이 부담이 없지는 않아서 갈등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럴 때 와유강산, 누워서 강산을 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꼭 산수화만이 아니라 우리 음악 속에서 팔도를 유람하는 그런 노래를 듣는 것도 좋은 일이 될 텐데요. 오늘의 산책길,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을 위한 음악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입니다. 김영재의 검은고병창입니다.

해도 구월산에 옹진수를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에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에 임진강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토요일 곳도 언젠가는 갈수 있는 날이 돌아오겠죠. 오늘 나들이를 떠나지 못한 분들 와유강산하는 기분을 이곡 거무고병창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입니다.

전체적으로 신명과 흥. 2번 풍어 들으셨는데요. 배양현이 지휘하는 부산 시립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 부산 시립 국악 관현악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위촉됐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김영재 작곡의 17현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자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황토길을 다니면서 이런 황토길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펼쳐질까 상상하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황토길을 보면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푸근하고 아련한 그리움을 표현하면 어떻게 펼쳐질까 상상하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황토길을 보면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푸근하고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길이라 했는데요. 작곡자만의 그 느낌이 해금과 가야금의 대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느린 중무리 장단의 서정적인 분위기로 곡이 시작되는데요. 이 장단은 이내 빨라져서 마치 빠른 춤곡과도 같은 단무리 장단으로 펼쳐지다가 새마치 장단의 자유롭고 편안한 선율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차분하게 중무리 장단으로 곡을 여미게 됩니다. 주요 선율은 해금을 통해 펼쳐지고요. 가야금은 주요 선율을 따르기도 하고 분산화음으로 화성감을 더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5악장 구성인데요. 제1악장은 느린 중모리, 제2악장 단모리, 제3악장 새마치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악장 중간에는 17연 가야금의 솔로가 무장단으로 연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제4악장은 해금 솔로로 시작이 되고요. 5악장은 느린 중모리로 마무리됩니다. 해금과 가야금의 멋스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음악, 김영재 작곡의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듣겠습니다. 성애순의 가야금, 변종혁의 해금, 김동현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 작곡의 견명곡입니다. 개견자와 울명자를 써서 견명곡이라 했는데요. 작곡자 김영재가 동물을 소재로 작곡한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활과 개방현을 사용해서 어린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을 담고자 한 일종의 묘사음악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어린 강아지가 캉캉 짖기도 하는 귀여운 모습, 때론 해학적인 모습과 그 소리를 다양하게 담고자 해서 해금의 여러 주법을 응용했는데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위해서 장단 또한 단몰이, 자진몰이, 또 카덴자도 포함시켜놨고요. 단몰이, 느린 타령 등 주로 빠른 속도의 장단들로 구성했고요. 보다 재미있고 익살맞게 연주됐으면 좋겠다 하는 작곡자의 요구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연주자들 또한 이 곡을 만나면 바로 그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보다 재미있고 익살맞게 연주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장구 반주의 경우에도

된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골랐습니다. 지영희는 스승 지용구에 의해 완성된 해금산조와 김덕진의 해금신화유가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해금산조의 골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해금산조가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산조에는 특별히 경기신화유가락이 많이 녹아들어 있고요. 청과 조의 변화가 다양해서 역동적입니다. 장단 구성도 여타 산조와는 달리 중중머리와 자진머리 사이에 굳거리가 포함돼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굳거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는데요. 김준희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영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셨는데요.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준희의 해금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긴 신화위 합주 들려드립니다. 이종대의 피리,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대금, 박대성의 아쟁, 김무길의 거문고, 김청만의 장구, 신문범의 징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긴 시나위 합주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대금, 박대성의 아쟁, 김무기의 거문고, 김청만의 장구, 신문범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즉흥성입니다. 연주자들이 자신이 가진 예술성을 즉흥적인

감흥으로 일정한 조와 장단을 정해놓고 자신의 음악을 다른 음악과 타협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음악이 바로 시나위입니다. 시나위의 가장 좋은 연주 상태가 되려면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조화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즉흥성과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나위인데요. 오늘 연주한 이 연주자들 간의 조화 또한 상당히 풍성한 그런 화합을 이루는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 시나위 합주는 사실은 요즘에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예술성과 그런 즉흥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나위 들으면서 조화라는 화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닌 여럿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갈 때 각자가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 자신만의 선율을 주장하거나 어느 한둘이 편당하거나 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고르게 제대로 감당하면서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협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조화가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화합을 이룬다 하는 생각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난 이래

요나니 요나로 아네 요나 띠히레 나네이나

시레나노 네이에나네 네라네나하 노니노나나 노나네라네나하

나니 이리리리리네 시네 나노나 네히에나 네네나 네노나 히네네노나 네노나 노나 네히에나시로 나노나 네노 네노나

나네로나

아, 아래. 이나래 이나네 나네 이네네 이나노 네라니 네라시노 나네 나네라시노 이노나 아네라시노 이노 나네라시노 네라니 예라시노 나네 나네라시노 나네 나네 나네 나네 에네 히나노 네라니 에라시로 나네 나네라시로 네 이노나 나네라시로 네라 나네라노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이노나네로나

시내들이 나네 이나네

이나나니네 이나나니나나네이나나네이네 너나니데네 이노 나

아니 이로나 해이에나 내내 이래나 나시로 나니네 해이리나 이에나시로로 나네 나니

니네나 히네나나 니네네노 아로네이라네

히노네 니노나 니레 니레 나 히로나 니레 니레 나 히로나 렌티티 예나네 예나 히로

천한기 국가농 아니고 나하니 토련징 밥마고 몽글몽글져 그런가 한파든 들어 천양머리를 만지면 또한 파로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사또님 말씀은 어쩌려고 이러시오? 야, 예. 염려 마라. 사또님은 우리 연세인 날보담도 더 하셨단다. 총이학미로 안고상앙북무다 백경 평풍에 걸떨이고 토른 짐도 옷을 벗고

넌저시 하는 말이 날이 기우 밝았구나. 춘향이 방에서 이 말을 듣던지 도전인가 이런다. 옷을 짓고 나오더니 서로 손길을 마주 잡고 차만 놓지 못하고 도련님 이둔 말씀 예 우리 이러고 있다가 남에게 우세하기 쉽겠다. 오늘 밤에 일찍이 오마 재삼 부탁하고 책실로 돌아와 사는 듯이 누워있고 춘향도

이겨 춘향 방문 가만히 열고 찾는 얼굴을 바라보니 빵이나 야이었던 하고 새로 핀 꽃봉이가 벚찬바람 분듯하면 이번 곳이 잔사리구요. 가는 물결이 지금 바람 분듯같이 꼬구장꼬구장 전일가다르니라. 춘향무 분이 나서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상단이를 머리채를 잡아주고 내 인연아 바른대로 말해야래요. 만일 분사로 허거지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간밤에 아기씨가 무슨 일을 저질렀지 너는 모를 리가 없을 테니 바른대로 하려네요. 호령을 하니 상당히 겁을 내요.

마나님 분함을 참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간밤에 아기씨와 저와 바느질을 하노라니 책방 도련님이 나오셔서 아기씨와 말씀하시게 저는 지방으로 왔사오니 그 뒷일은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춘향목 깜짝 놀래요. 아이고 이런 당하였구나 안녀나. 그 도련님이 우연히 오셨을까? 네가 중간에서 소개했지. 상당히 겁을 내요. 아기씨와 제 허물이 아니오라. 마나님 허물로 이렇게 되었어요. 아이고 년들이 이른다 저희가 저질고 허물은 모두 내게다 둘러지는구나. 어째서 내 허물이란 말이냐. 당초에 아기씨는 큰이 뒤로 갈 생각도 있지 않는데 마나님의

생각마오. 향모 들어보니 그일 그럴듯하야 인연아 시끄럽다. 아기신가 무엇인가 이를 깨우느라 어떻게 된 사실이나 들어보자. 상단이 들어가 춘향을 깨우니 춘향이 깜짝 놀래여 일어나거나 마나님 노하신 말을 다 하니 춘향이 겁을 내어 모친 앞

부친은 일찍이요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 바위 없이 내 혼자

시집구간 우렁빛이 되었구나. 양모, 울다가 탕치는 말이 에라에라 시끄럽다. 울었을 때 없고 한탄하여도 소용없고 소홍정이라 물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잖아. 이걸 사또 찾으라. 아니 좋기사 좋다. 도련님이 나도 모르게 와서 오직이나 시장하였겠느냐. 오늘 밤에 일찍이 오시라고 기별로 왕복이나 하여라. 상단아, 아기씨가 간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속이 오직이나 쓰리겠느냐. 양 두 것만 사다가 꼬아드리라. 일변 신명을 내어 음식을 장만하고 해지기를 기다리는데

선생님 앞에 들여놓고 불씨로 차리노라 잡술 것은 없으나 마 이술이 경사술이니 우리 둘이 한 장씩 먹읍시다. 토론님이 이런 말씀 주죽객반이라 하였으니 이술은 장모가 먼저 잡수 이삼백성 나눈 후에 사례하는 준양모 대강말로 허락하고 자리 보존하여 준양주 걷는 방으로 건너가겠다. 도련님과 춘향은 올태화형 그림같이 둘이 서로 마주앉아 쌍긋쌍긋 웃어가면 하룻밤을 지냈으니 허물도 적고 춘향 모두 아는지라 사랑가가 되었구나. 사랑!

원더워 듣기에는 대사당 춘향 등 이도

나 아무것도 되기 싫소. 예, 그게 웬 말이냐? 우리가 살아서 근원이 하도 치중하기에 죽어서도 만나자는 말이나 마단 말이 웬 말이냐? 정에는 그렇소만은 살아서 밑으로 숨기기도 원통한데 죽어서 날 들어만 밑으로 가라니 잠이 어서 나실소. 예, 그러면 우로 삼기기 점지하여 주마.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이루다 내 사랑 이루다 둥둥둥 내 사랑 너 죽어도 될 거 있다 너는 죽어서 매우짝 되고 나는 죽어서 매밀짝 되라 사람 손이 흘러놓으면 전화

나 그것도 하기 싫소. 아, 예. 우르 갔어도 마단 말이냐? 우르는 갔어도 가운데 구멍 하나 주인 삼아 따라다니는 꼴 보기 싫어. 안 들라요. 그는 네 팔자라 하는 수 없다. 그만두고 우리 좀 얻고 놀자. 소련님은 험한 소리도 다 하시오. 얻고 놀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노는데 두

사랑이라고 육각의 사랑 사랑에는 주일배라 봄 조각의 사랑에 이

0: 사당 춘향을 내려놓고
1: 가.
0: 예 사랑도 품앗이라 내가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야지
1: 가.
0: 도련님을 내가 누구 어찌 업어요 내가 업듯이 하란 말이 아니라 네 양 어깨 위에 내 두 팔만 들어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이 좋겠느냐 춘향이가 도련님을 한테 못 견디어 부끄럼을 참고 선자리에 꼭 서서 도련님을 얻고 노는데 내 서방이라고는 못하고 서자만 가지고 놀겄다

했어. 여자님을 놓고 보니 가글 솔등글 허부도 팔도 방백을 끄부도 육판사들 거분도 삼정승글 로문도 보국대신을 거문도 남병사도 불굴담 동담풍글 비둔의 등국명선생 거문도 더울 호짜루 노일지 부용모란 해당아 타바봉열이 죽으로

半面看前看呀一脚不走，咚咚咚的走，咚咚的走，拖着你的出完了工，也出娘啊可的满工，他家干的满着呢。

내려보가던 내 사랑 저리 보가던 내 사랑 내가 강이지 내 낭문 어머님이 그제야 좋아라고 대답을 백분 천번 하는데 오야 오야 오야 오야 동네 사장 한참 논이더니 예 듣기는 좋다마는 밤이 깊어가니 그만 자자 그날 밤 지낸 후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내갈수록 정은 점점 깊어가고 허물은 없어져 도련님의 춘향 보고 싶은 생각으로 밤낮 없이 춘향 집에 가서 살고 싶으되 음부영 씨하라 낮에 책방에서 글 읽고 밤으로만 찾아가 나집 못 본 걸로 오색 당시 거북 매담 풍을 화다 핀지 왕복을 어찌 하든지 책방에 방자가 있을 저들이 없고 춘향집 머심이 되었겄다. 그때 사뚜께서는 현치하사 동부성지에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오라는 영이 났겄다. 도련님을 불러 세우고 이첨저첨 꾸지름이 나는데 너는 요사이 의대를 그렇게 다니간데 책방에서 글 읽는 소리는 아니 나고 집안에 경사가 있어도 모르느냐? 나는 왕명에 유의해서 내 집으로 올라오라는 분부가 계셔 올라가게 되었으니 너는 수일 후에 내 행 모시고 요요 배양하여 먼저 올라가거라. 나는 여기 중계 닦고 영문에 다녀 올라가겠다. 토련님이 이 말을

사또 앞에 눈물을 아니 떨어뜨리려고 아니 깜짝이고 눈만 번이 뜨고 있으나 아니 깜짝을 수 있느냐. 한번 깜짝으려 놓으니 눈물에 장판방에 우두둑 하고 떨어지니 사또 깜짝 놀래. 너 이 자식 어찌 우느냐? 어찌 울어? 말해라. 도련님이 급길에 대답하되 이런 경사를 종종

마음은 오직 하겠느냐? 도련님을 불러나와 내하에 들어오니 내하가 다 길거하여 극락시기가 되었는데 도련님은 말이 없이 각종의 돌부처가 되었구나. 왠가 생각 두루한다. 점잖아진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없지만 긴 일을 생각하니 탄명왕은 망구영웅이나 양구비별대우로 있고 학문대원 전내야 장사로에 우매진 예배를 얻었으니

눈치 빠른 춘향이가 도련님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뉘우쳐 도련님 뒤로 서서 초마자락 끌어다가 눈물 흔적을 씻어주면 속물음은 말말라니 그 속이 울속이요 말속이요. 답답하니 말 좀 호. 네가 하물으니 말이지 사두께서 동부 성지당 상하야 내 지구로 올라가신단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춘향이 반기 듣고 아이고 그러면 태기는 경사나 쓰구려. 도련님의 허슬 도리에 춤추기는 옳거니와 아 백문전은 이런 경사다 하면 한바탕성 우는 전례가 있어. 남한 땅 백성들은 명가는 일사오니 원통타 하려니와 대개로는 경사원대

4만원. 그래도 못하지야. 네가 만일 올라오면 만나본 게 좋지만은 너를 어디 숨겨두고 난 모르게 왕래할지 하나 갈고 둘이 알아. 나 지절 받으면 고입쟁이들이 말랐고 생애원 세는 소금주나 파금니를 녹으면 내 아무리 양반인들 내게 집이니 그리 말라. 누구를 붙들고 말을 하면 오입장이 서울법원 새로 구실 드는 기세 서방 한번 때우심 뛰기 놈 식권이와 나단 말은 보다는 법이 그런 말

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뭐 리뷰를 보고 평점을 또 보게 되고요. 뭐 주차장을 확인하고 메뉴를 훑어보고 사진이 잘 나오는 사진 하풀 명당짜리까지 알아둡니다.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실패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기억에 오래 남는 건 꼭 계획대로 흘러간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길을 잘못 들었는데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났던 일, 또 장소 검색이 되지 않아서 지나가는 분께 맛집이 어디냐고 길을 물었더니 원래 검색하려던 그곳보다 그 옆집이 더 맛있어요 라는 진짜 현지인 정보를 듣게 된 일까지 의외의 순간들이 여행의 진짜 장면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목적지가 없어서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요일만큼은요, 느슨한 발걸음을 따라서 마음이 닿는 쪽으로 향해보는 것 어떨까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봉장취 자진몰이 준비했습니다. 대금의 김희권, 가야금의 이어진, 장구의 안성일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봉장취 자진몰이었습니다. 대금의 김희권, 가야금의 이여진, 장구의 안성일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평일에는 다들 바쁘죠. 몇 시까지 예약했고 몇 시까지 만나야 하고 하루가 참 빡빡하게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딴 길로 셀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와 소요 시간을 계산하면서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하죠. 덕분에 참 편하긴 편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꼭 목적지가 정확히 있어야지만 길을 나서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는요, 그냥 어디론가 슬쩍 떠나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깐 멈춰서서 구경을 하는 거죠. 길을 조금 헤매는 것도 뭐 뜻밖의 웃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획이 비어 있어야만 내 마음을 채울 일도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먼 것이 아니어도 좋잖아요. 해야 할 일들은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동네 밖 작은 길도 좋고 또 하천을 따라 난 자전거 길도 좋습니다. 오늘은 목적지 찍지 말고요, 좀 느슨하게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가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풍경 소리를 통해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 정보 있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시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코너로 함께 가시죠.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 한 곡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묘제례악을 만나봅니다. 이 종묘제례악은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 종묘에서 제향을 올릴 때 연주하던 음악인데요. 예악사상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음악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종묘제례에 악과 당악이 함께 사용되며 일정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세종 17년 1435년에 만들어진 회례 악무 보태평과 정대업이 세조 9년인 1464년부터 종묘 제향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태평은 왕의 문덕을 기리는 음악이고 정대업은 나라를 지켜낸 무공과 기상을 찬미하는 음악입니다. 보태평에는 희문, 김영, 귀인, 현가, 침령, 융화, 현미, 용광, 정명, 중광, 대유, 역성 이렇게 11곡이 담겨 있고요. 정대업에는 소무, 독경, 탁정, 선위, 신정, 분웅, 순응, 총유, 정세, 혁정, 영관이 전해집니다. 보태평은 장중하고 밝은 기운을, 또 정대업은 깊고 엄숙한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제례악에는 일무라는 춤이 함께하는데요. 보태평에는 문덕을 상징하는 문무가, 정대업에는 무공을 상징하는 무무가 함께하며 질서와 절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편정과 편경 같은 악기를 중심으로 대금과 피리, 태평소, 장구 등이 어우러지는 종묘제례악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엄숙함과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 종묘제례악은 1964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정신과 예를 음악으로 지켜온 종묘제례악.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보태평과 정대업의 장중한 울림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주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45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한음 한음에 담긴 예와 질서의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으로 남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제 솔바람 물소리 1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요즘 클래식과 국악계를 함께 오가며 가장 바쁜 젊은 작곡가를 꼽자면 바로 20살 대학생인 이하늘이 씨 이야기를 빼놓기. 2부 첫 곡 민들레의 밤하늘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이현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학생인데요. 벌써 공연장과 음악계에서는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작곡가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하늘이는 지난해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로 선정됐고요. 오는 5월 29일에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리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무대에서 또 새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을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자리인데요. 국악기와 서양 음악 형식이 만나 어떤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낼지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요.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무대에서 조금 독특한 음악극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게 바람이 불었고 나는 두 형을 먹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상상으로 비틀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하늘이 씨가 나이에 비해 참 차분하고 꾸준하다는 점입니다. 떠오르는 악상을 평소에도 메모해 두고요.

들으신 곡은 저 하늘 너머에였습니다. 연주에 김계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블루버드입니다. 노래와 연주에 중앙 가야스트라입니다.

블루버드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와 연주의 중앙 가야스트라였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인연입니다. 박경민 대금 연주자의 음반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박경민 씨는 국립 국악관현악단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사를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음악치유 석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이 곡은 대금의 깊고 밀도 있는 울림 속에 서정적인 감성이 잔잔하게 스며 있어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박경민의 연주로 인연 2악장 3악장 듣겠습니다. 10분가량의 긴 호흡으로 함께합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끌어모으기

우리 주머니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걷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걷는 게 무슨 돈이 되겠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걷기만 해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고 심지어 매달 내는 보험료까지 깎아주는 세상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의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입니다. 이 앱은 이미 가입자가 278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혜택이 꽤나 쏠쏠하거든요.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게 되면 서울 시내 일부 편의점, 식당, 서점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혜택이 꽤나 쏠쏠하거든요.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게 되면 서울 시내 일부 편의점, 식당, 서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달에 20일 이상 목표 걸음수를 채우면 민간보험사 일부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12개월에서 60개월 동안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티머니 고 앱과 정보를 연동하면 교통비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마을 풍경 준비했습니다. 연주에 정길선 외 여러분입니다.

마을 풍경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은 걷기의 재테크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렸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뜨겁습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걷다 보니 통장 부자라는 이름으로 아주 재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0보를 걷게 되면요, 500원을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한 달에 최대 10,000원까지 지역 화폐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3%가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라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2월 도입 이후 참여자가 급증해서 벌써 군민의 약 17.6%가 매일같이 건강과 돈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걷기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포인트 몇 푼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2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손목닥터 9988 앱의 경우 60대 참여자가 평균 9,386보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걷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외래 및 입원 의료비 증가폭이 약 26만 7천원 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병원비로 나갈 돈을 걷기를 통해 미리 아끼는 셈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하게 걸으면 우울증상 위험이 31%나 낮아진다고 하고, 하루에 중간 강도의 걷기를 딱 5분만 늘려도 사망

토끼 토끼였습니다. 노래의 정경화의 여러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네, 핵심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 있죠. 오늘은요, 걷기의 경제 효과를 설명해드리면서 서울시의 손목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묵은 걱정 털어내고 답답했던 마음 씻어내고 다시 반짝반짝해지는 시간 말이죠. 무엇을 하면 우리 마음이 뽀득뽀득.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둘러싸는 여러, 요즘 표현으로 ASMR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식인데요. 천둥 소리, 비 내리는 소리,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마지막에 사풍 소리까지 소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조주선의 목소리는 머물러 있고 공간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사레밭 아리랑.

는 노래 옹해야. 민요에서 훅을 가지고 오고, 사실은 그 옹해야잖아요. 옹해야를 살짝 비튼 가사 너무 재밌었고, 또 스토리를 가진 음악, 연애 밀착형 가사까지 아주 좋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이수진의 여러 사람의 연주로 구름 계단 듣습니다. 재즈 앙상블이 연주하는 보사노바 리듬과 25연 가야금 연주의 만남 함께 느껴보시고요.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0년 새음원 아니오 판소리 눈대목입니다. 아니오 씨는 전통 판소리의 뿌리를 단단히 지키면서도 이날치의 보컬로 잘 알려진 소리꾼인데요. 그러나 그의 소리는 단순히 힙한 판소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통 판소리에서는 인물의 감정과 장면을 깊게 끌어내고 이날치 음악 안에서는 판소리 특유의 리듬과 발성을 자신의 감각으로 새롭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아니오의 전통 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적벽가와 수군가의 눈대목입니다. 전쟁터의 비장함과 수군가의 해악이 그의 목소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먼저 적벽가 눈대목부터 들어보실 텐데요. 다른 판소리들이 주로 우리 설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적벽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단순히 중국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옮겼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와 해악이 더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났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벽가는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같은 영웅들의 전쟁담이기도 하지만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두

0: 살펴보니 광풍이.
1: 아니오 씨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조조 연습을 관광하고 마음이 대희하여 방사원에 묘하지고 오진 깃발은 추유 변상치고 가니 화공할 징조로 돼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이 이는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수륙군 정도 나야 싸움을 재촉할제 그때 오나라 조연한 진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광풍이 울기하여 초체 황기는 강중우 떨어지고 오진 깃발은 추유 변상치고 깊어 눕고 일지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추유의 병을 볼제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주유 칠색하여 아무 대답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 즉어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 화공하고 만사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탄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조화온디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인이오 성사는 제천이라 내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어찌 아오리까마는 500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추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영솔 120천군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령사후하라 그때의 공명은 기풍 3일 허랴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병산 올라가 지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취용하여 3층단을 높이 쌓니 방원은 24장이요 매일 진구사 척합하니 구척이로다 하일층 28숙 각색 길을 꽂았다 동방 칠면 청기에는 효료

빛 빛겨나니 오강변할 당도니 상산 조자룡은 배마침 등대하고 선생 오심을 기다리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동을 봐라 선미 통통 내려 공명전철하며 선생은 위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 안녕 하옵시며 제장 군졸이 다 무사하오 예 둘이금 피폐에 올라 일편 풍선에 손풍에 춤에 달고 도용 도용 떠나간다 그때여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회가 쉬어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제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커널 그렇지.

차산 중이여던 종천강 한명조의 조를 다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하로 쫓아가니

명 내가 종작 무가차연을 소조를 불러 이놈 소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르오.

절하네 읍을 허더니 둘이 귀를 대고 고왕시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만 종긋종긋 허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날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 아니에.

번개가 짓바른 살이 해상으로 피그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사성 담배 돗대 철컥 와지꾼 무례와 후 모든 배 가루로 저물결이 지쳐 소설 광풍에

탄창으로 미국 적벽식만 대령을 한 칼에 못 찌르던 성선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로 돼 우리 선생 발류함에 너희를 산적조금을 못 시키는구나. 분한제고 사공아 예. 돛 달군도 쳐라.

0: 소리꾼 아니오의 목소리로 적벽가 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 이어서 적벽가 조자룡 활 쏘는 대목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020 새음원 아니오 판소리 눈대목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니오 씨의 목소리로 수군가 눈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수군가는 재미있는 사설과 탄탄한 음악 구성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이야기 중심에는 용왕, 별주부, 토끼가 있습니다. 용왕은 나라를, 별주부는 충성을, 그리고 토끼는 자기 삶을 지키려는 약자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토끼가 위기를 재치 있게 넘고 끝내 살아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서민들의 현실 감각과 삶의 지혜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 들어볼 텐데요. 수군가 눈대목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 또 토끼가 용왕 속이는 대목, 그리고 바닷속 궁궐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풍류를 그린 수궁풍류 대목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토끼가 보더니 좋다 좋다. 과연 듣던 말과 다름없이 별이오 천지네 그려. 내가 훈련 대장할 기상으로 풍월 한수 못을 풀소냐. 산주

0: 대체 좋소 좋아. 여보시오 별주부, 어서 들어가서 나 미관 말찍이라도 하나 시켜주시오. 글랑은 그리 하시오.
1: 그치.
0: 별주부가 땅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여보시오 토선생, 여기 잠깐 들어가 계시오. 여기 들어가 계시다가 토끼 잡아드려라 하더라도 그 말 듣고 부디 놀라지 마시오. 토끼 얼른 금 밖으로 나오며, 아이 그 뭔 말이다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갖고 보면 훈련 대장 입시 들래라 하는 말을, 아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 말 듣고 놀래지 말라.

0: 란 말이오.
1: 아?
0: 그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내 허기는 허울이다마는 그 참 법인즉슨 아주 더럽소.
1: 그렇지.
0: 내가 훈련 대장 하면은 그 법부터 그냥 촥 뜯어 고쳐버릴라요.
1: 글쓰고.
0: 글랑은 그리 하시오. 별주부가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며 진세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어사 오 수로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였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밖에 대령하였나이다.
1: 그렇지.
0: 내 여봐라 어서

손히 복지하며 진세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어사 수로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였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내 여봐라, 어서 토끼 잡아들여라.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졸 금군모자 개요. 개가 쳐면 더욱 좋은 다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이 간을 내어 오게탕 다려먹고 네 가죽을 벗겨내어 찰량 부어서 깔게 되면 혈대종 혈담에 넌 만병회춘의 병약이라. 이 강아지를 보라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고 송아지요. 소가 차면 더욱 좋다. 토탄에 너를 잡어 토피 쪽 살찐 다리 양회.

짚고 북도 메고 똥어주면 걸음을 하니 발이 끝 없느니라 이 송아지를 보러 가자.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고 마마마 나가지요.

대체 무엇이냐? 호냐? 그것이 우리 소공 남녀라고 하는 것이다. 너의 소공 남녀는 원래 이렇게 생겼냐? 호냐? 그러느니라.

전에 끌며 토끼 잡아드렸소. 토끼가 잡혀들어가 좌우를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천택지군이 좌우로 옹위하여 있거늘 저 양이 촉번의 진퇴유곡이오 용궁지하에 필사당 되었다.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았을 적에 용왕이 부은 무엇이 돼? 네, 여봐라.

보니 강한 지장과 천택지군이 좌우로 옹위하여 있거늘 저 양이 촉번의 진퇴유곡이오 용궁지하에 필사당 되었다.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았을 적에 용왕이 부은 무엇이 돼? 내 여봐라, 토끼는 들어라. 내 우연 득병하야 백약이 무효인지라 선의 도사에게 물어본 적이다. 회음 땅 한신이가 소하 따라 파촉감 벌스 말해리다. 회음 땅 한신이가 소하 따라

아이오. 소태도 주부 따라 소궁에 들어오길 대왕 삼길 마음이니 분골쇠 신들지라도 무슨 연기 써리까

0: 자, 말로만 해서 소용있겠소. 어서 내 배 따보시오. 용왕 앞으로 배를 와라 내미니. 용왕이 기가 막혀. 아니, 저놈이 배를 안이 떼이려고 잔말이 무서울 줄 알았더니
1: 그렇지.
0: 저리 배를 와라 내미는 것이 또한 필요 곡절이로다.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을 테니 어서 해보아라. 아니요, 내가 말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늘다려 달라하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봅소서.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 예놈 네가 그 말이 당찬은 말이로구나. 의사에 이르기를 비수병즉 구불능식하고 담수병즉 설불능언하고 신수병즉 이불능청하고 간수병즉 목불능시라. 간이 없고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왕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무슨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0: 이리는 흐르러 먼지 턴지가 있으니까 용왕이 토끼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는디 자하주 천일주 기린 포완주 놓고 앵치가 그럴듯하겄다. 내 여봐라 어서 토끼를 해봐 가여라. 술이 담뽁 취하여 용왕 자를 제 손수 지어 여보시오 용왕님, 그대가 앞으로 훈련 대장을 하면 치석 중에 불문 생사하고 다닐지 못 다닐지 그 담력을 보느라고 헌 말이니 조금도 섭섭이 생각 마오. 토끼 속으로는 용왕 뱃달 마음 나지만은
1: 그렇지.
0: 어디 그럴 리가 있으리까. 용왕이 토끼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는디 자하주 천일 대접은 처음이었고 그, 죄를 짓는 일이오나 아, 용개미라고 한번 부르면 어떠하오리까. 아유 그냥 그렇게 하고 아, 오늘같이 좋은 날에 나도 그냥 태개미라고 할라요. 여보시오 용개미. 용왕이 대답하니 할 수 없어. 무엇

함께 들어봤어요. 소리 한 대목 안에 인물의 표정과 상황, 마음의 결까지 담아낸 소리였는데요. 그래서 아니오의 소리로 들은 적벽가와 수분가는 그 어느 사람의 소리보다도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끝곡으로 수분가 토끼 세상 나오는

관 쓰고 운활 토공이 하이제 차요 소무지식하고 오매 평생이라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요즘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의 빛깔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요. 연두빛 옷은 어느새 벗어버렸습니다. 이젠 편안한 초록빛이 됐고요. 성급한 나무는 벌써 짙은 초록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자연의 초록빛 하나만 해도 이렇게 연한 연두에서 좀 진한 연두, 연초록, 진초록 등 참 풍성한데요. 이 자연이 어디 초록빛뿐일까요? 봄꽃부터 여름꽃까지 온갖 꽃 빛깔의 향연도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넉넉한 5월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이 5월의 부지런함을 느끼게 하는 음악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